0: 하고 코 사고하고 사고하고 스켈파 데사이다이는데 마메도 올리판디 사콘도아 야 오케이 야 꿈도아 아이 잠니 마 갸무이만 까마고 무이 알게데 니메 메코 챵콘도아 니 메코아 쩡다추 내가 니마 쩡나춘 내가 에와고 아고 가비게 갸 쪽쪽니 쪽쪽만 니만 다게 꾸 꾸션 꾸슨 하슈아슈아슈아 또 사냥 그 친구 다 쇼트와 가고다 컨트롤 쓴다고 님만 아 때마다 또 공공 코리고 코아 때마다 공공 코이고 코아에 코아가 내 호아 코아에 나린 해 나리 쿠카리 다디비다 오 어제 딱 가게 다 숨고 가다 가다 아 점스사 가슴 숨고 다 코린다고 아이
1: 喂，怎么你怎么你可别卡巴工作？在古达加萨卡，在科格亚哦，青瓜啊啊，给达斯归来啊啊，工人都给青瓜个，哎，科格给达瓜，谁给巴谁给达上出啊啊，古卡给啊啊啊，都进我干多，托里斯给达瓦工，达瓜耶，那么个科达达瓦工达达瓜，巴卡科嘛，达罗加多卡达卡卡卡努卡达。 我阿刚兄大哥哥，唔怕佮挂，阿空空空，我大哥大哥，那古挂鬼，胸胸更多啊！大真的挂个，唔怕真多佮挂，真个是阿鬼，那个喊啊，佮挂佮错挂，大哥真啊，大哥佮过，大哥改个过错个，啊，大哥佮个啥个过个就过，大哥错错错，大哥大哥真挂个错错，挂个多，大哥大哥多，哎，佮我个。
0: 当然，个话讲多，哎，哎，我啊，都唔，哎，哎，我啊，我讲个多，哦，全部。

0: 아니야 막간에 잠깐 아리에예예예 아니까 막간에 잠깐 아니여여가 잠깐 아 누구 마셔도 알랭가 시워 때문에 긴칸 가봤다 간다 오신데 다 당이 그 맥다 말이 기시샤 민부샤게 당이 계시 오메게 카야 맥 다시 차대 띵고 와게 아이 때문에 조금 좋았다 말까세 바야 당이 계시 그 맥에 칙 가간다 이게 샤 트라디시타 소 트라디시 트위터 크니 좋아랭가 좋아쿠라 띵 안데비 담브라 트라디시 안데 양 콜트 맞다 컹이 그 맞다 콜트 맞다 야 와쿠루트에 예샤데베 당기
1: 윤우와 나이 영원 노래 간다 되게 하이 타메 되게 하이 되게 하이 되게 하이 되게 하이 카카쿠라 내가 카쿠라 카카쿠 연물이 뭐니 내가 카카쿠 연물이 뭐니 약간 맞지 가오 다 단다게 컴추데 컴추던 거 신가 추아 에 가추아 나온게 까군다 미 참마다가 되야오 가게 야채가 인내가 가만코 참모모 만내고 아마 기안내가 쪼아테다가 안가신데 민다 인내죠 다게 통 지마다 아흔일라 안갈라지고는 통 아게 땡꿀롱 땡땡 아메 산도다 산도다 나 관주다게 너와의 굴하게 햄 거기선 함블라 약간 몰래감 뛰어 거는 가야 광 이거 가야 광 거니 다 맞아 자 거야 다 관주 자 거야 추다 우과 너는 우과 점어 광 산도 산통 인도타 구루루루루루루루루 우이야구 오가구다 인도타 마카 오도다 탐스나가 광고 구찌라 광고 구와카와 판부 몰래다 구안찌라다 난가 니니강 이게 인도나 지 토구라고 이베다 오카마다 깜통 코안다 닝안도아 야 아게 코에 타마 닝안다 오고게 두이다 고게 콩 담차고에 총코 또왕 우원아 자 오캄다 아아 조가 조가 조가 조가 나이 굴라케게 찍들 캄고나 가 조카가 카가 조가 다게 아직 과야 니마케게 아중가 니마토 다게 아야 니만도 다 가조 가조 산도다 야 케산도다 케산도다 케산도다 케산도다 케산도다 어 오카올로로가 오카올로로가 오카올로로가 인참바 야. 어 고안 주다가 간는 거카. 우아 아 도마간다. 도마가라 추. 에 아 군도 아신 에퀘다 트레 크야나게 무콤보 트레 크야 엠치스 위싱네메 치세 트트와스 트코가다 엠친 코가다 테고나 마카노 게암마. 아니면 사다지 그네 카멍으로 간다네. 야기야. 까이코 아 아 이고 초 이고 금난다 군은 군나감 공기야 엄마 주기야 국가이고 두인친치 두가이고 주기야 아메가슨 왔다 가데슨 같이 공간도 안 가신 왔다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Yangwa kwa ngode ke nkhwa ta gwe kwa